0: 처벌 한 벌어 보내 쇠틀 사를 헌슈
1: 팀에 도둑슨 백슨 니허딘 순스모 도둑슨 머르땅 훈벗긴 은디스모 도둑슨 세흔 허탄 우흐들 체르메지 적지디요
2: 우르대 정비 우스네 훈스메
3: 北京时间11:30
4: 人民广播电台，中国之声。

0: 처벌 한 달러 보내 쓸걸 사랑한 슈.
1: 팀에 보도슨 배송 미커팅 순수모. 보도슨 머튼 훈보스킨 운드스모. 보도슨 세흥 핫한 우드르 체르메즈 적절이요.

0: 이렇게 무직치다. 2000년 개령 안 받아 예동한 산지를 한복치신 짓 받아 휘어봐. 시진핑 기록이 쇼지겠어. 2000년 개령 안에 지진 이츠스 봤을라. 보헌싱 예동치를 때 혼 날때가 니쿠니 좌치르기도고 보흔이 예동한 산지로 더 그릇대기지 장가락선 받아가. 만에 동대가다 이렇게 쇼지긴 자부릭 어리스 초려야 되지. 오드스바 어르네드싱 조르강 야도 우치를 때 하쇼셰니가 야도가 산지력 때일단이 걸 탈두부로 받았죠. 맹고르분조 아르분 두르분 야도기 터득 아실림 못고마 두루밍 타운조 제리슨 카트 아지치닉 호도 토스콘도 받았죠. 이순밍 타운조 이도 카트 아지치닝 야도기 터득 아실림 어문 프란테다 갑시게등 베스튼바임.
1: 야긴그저 부호토랑 체르메스나서 어떠 부호팅에 조르강 야도 고치를 때 호쇼시행 조르강도 허른 조르강 야도 고치를 때 가차도 성 허른 화이토모 도로명기 유순동 야도 고치를 때 홍아르다 야도고상 안지르지 야도 마드가가산 살 야도 고치를 때 오르힌 훈부리인 대시티성 어르다가 넥톰 넥미건 도르기드 굴스톰반 야도게 대트가 가치된 예마 아고이 헤덜티게 템칭 어르다 마시 아름은 우드그르 우스톰배디마 이슬 혼대대 우득지다. 에이코 따다가 다 부흥 앙스르과긴 게크 우득으레이 후댕 앞치 우째래.
2: 이야 훈에는 글 하샤 훈에는 하샤 사럽지기 배골 잡스물 봤으니 아? 애쉬가 힘들지쇼 아? 그문치 사이큰 배골 잡지 오, 이때는 좀 못말 조잖아. 은 울들어봤어, 어떻게 울들어비셔야 돼? 에? 어이, 누른대로, 너떨건 지나, 알라가락도 가라는 놓치게, 누구 흘러대득, 오스돌레가 서로승, 오듬세트, 가다다 서로, 가르흐트기 일으승, 요구도 그래.

0: 우리 골라드 조이다.
1: 우구에 나영 민 한국 술려 이리지 이르지고 누구 아름 내면 야심비.
0: 아야 누구 아름 내면 나도 다 못이지도. 한국 들어 해른 대한철반 앞질 주고 웃 비징 두르브남. 어이 그렇게 두르브남만 뒤졌디로 왜 저래 두어른시 해른 암너것 넘주고다다 비 유거 뒤졌노. 뭐 어떡하지 소 도라디 치기 좋지 소이. 한국 술려는 사실 예돈실거 벌거가서 이디 주시더.
1: 그래. 애돈 지는 말씀 내가 거다 이티 유야르노다. 어떤 희도 어떨 때 말씀을 언급친. 유거 잘 지듯이는다.
0: 비와서 아이지 등에 왔을 거면서.
1: 등을.
0: 소투에가니 치겨가 다자 특진 한마람다들 우스든 날다다. 볼김이시. 어떤 그 느그 속다다 느그느그 안살이가다다 이물 것이. 저
1: 단을 하지는 구요. 만에 안설과 이문 말씀쇼. 은야구야 은야구야. 은 지적 사적 어쩌고 어이 수은은 두러스 야독 듣득 둘이 맞들긴다고 두슬리 뭉크 허일뜸은 두그르고 그려 위쯤 봐서 벗들어슈 그야 만에 안쓰러고 해도 믿음 뭉기는 오지 마서 고해 만에 온 저굴 에르칸셀라 슬쥐불친 그것 비 어이 오스뚜르레가서 어떤 세대긴 선거제가 담은 아? 시민들 운어 허일이 갈지죠 그려
0: 저리지나 저리지나
1: 그것 되었습니다 어이
0: 어떠 이 둘기 몰래 우들던 옷을 올라가졌고이다 들어.
1: 앙스르고야 앙스르고야. 하이르쿠 운역이 흐르서 고부스 도작들 한진대로 소득자가 맞추고도 받으시대. 오이 짜울 운이 바로 열린 샤르바토기 시신대라니 큰 득걸어서 나더다. 요기 득걸어서 나더 지긴다.
0: 비와 득걸어서 나던 것 봤고면서 대주 달라서 나던 것 하두라 나와 대바다스리 울음더도 훌 대박까지로 왔고. 아따 예복 사상 것 득걸든 대표서 둘승을 들났지들 바투신 일을 쓰고 있다.
1: 되겠냐?
0: 어따 보 단단 오드사 보이다.
1: 어따 오늘 드라기 하드 측심친 돌우리 누구 그렇대. 호날 담지지 마시고.
2: 이름 혼자 산속치다. 토스넙 둘기 나이로스는 장하련 넙 트로스는 사르나 신경 웨스는 장하련. 은차긴 서방 고르릉 넙 둘릭 은 투르 톡슬라. 타북네하 후라 잡산슨 바이릴라. 다라친 도가르 디킨 졸기 바이르테.
3: 北京时间8点整。